0: 한 사성고 사람 라가래 이들 한문가 거리 소화도 이제 소바들이 이렇게 비하라는 소리
1: 시작했습니다.
0: 바위샤비샤도 바로 라도 나와 바카라라 타카 위카 소바들이 이리 짜르바리 사하 알리 바가디 다시 내일이니 파키스탄 다 위치 하